0: Mengenal,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 Hangunmal Hagusipayo Lughatus Salam.
1: Assalamualaikum semua. Hari ini bersama dengan saya, Mariam. Korang sekarang muka korang macam mana? Sedih ke? Atau senyum ke? Yes, hari ini Mariam nak ajar Bahasa Korea. Berikan senyuman setiap hari. Berikan senyuman setiap hari. Bahasa Korea, 매일 미소를 지어봐요. 매일 미소를 지어봐요. 매일 means 하리하리. 미소를, 미소 means smile. 지어보세요 means make. Make. So, 하리하리, smile, makes smile. Ah, like that. So, 고랑 착합, 매일 미소를 지어보세요. 아, 갈라오 꼬랑 꼬랑 스뉴만 두칸 스드카 꼬랑 꼬랑 몰래 다빠빠 할라주까 난 마리암 눌루 마리암 마차 브리뜨 밀러키트 따 해피뿐 기타 스뉴즈 밀러키트 뿐여 물루뚜 물루칸 물루뚜 자디 스마일 기타 글루알칸 호르몬양 무아키트 해피따오 소 꼬랑 따 다 해피 뿐 주버 꼬랑 보았으니 꼬랑 악한 자디 해피.